0: 어떤 놈들인지 확인해봤나?
1: 김일성 군들입니다.
0: 전에 만주에서 군생활 했었는데 그들은 조선 군대가 아니라 모두 다 중국 공산당 군대들이다.
1: 근데 메가다 장군께서 중국 군들은 절대 압록강을 건널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?
0: 중국 군들이 그 말을 듣겠냔 말이지. 바로 유엔군 사령관에 보고해.
2: 네!
0: 지금 확실히 운산 북쪽 수풀에서 많은 중공군들이 잠복하고 있어. 그들은 아주 강한 부대이지 우리를 포위만 시키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. 분명히 음모가 있을 거야. 당장 지원군 요청해.
2: 네!
3: What do you think of Paik Sun-yup's information?
4: The one thing that the South Korean army is able to do is to run away. Their attack failed, so they came up with a story about the Chinese Communist Army. It's obviously an excuse.
5: Well, Paik Sun-yup's first division is not that weak. We've destroyed North Korea's main force. Who else could have